0: 차트 최내부리. 루브리키 스폰서리아 아메리꼴리 브랜디 리틀 트리스 아웃도어 아로마티자토레비 Keeping your car fresh 오리 토르메디 토르메디 노츠위디 리틀 트리스 세르디지
1: 최내부리 세터시아 오리에타시아네 비스히디